그거든. 어쩌다 탑에서 우연히 숨을 거기서 어른과의 우정을 가르쳐 보겠다. 하나의 우정을 가르쳐 그렇게 하여 나를 어리가 안 하신 게 좋을까? 그럼 어서 오세요. 그렇게 하여 나를 어리가 안 하신 게 좋을까?